0: 사실은 이거라는 게 들어시트는 이세 그런 건.
1: 이제 서비스 같은 분이 ITR France 맞죠? 그나다 유럽 반올이.
0: 매일은 이토르 있는 이걸 왜 있는 것이지? 미음 오르
1: 이세 그런들.
0: 오늘의 산디건 말에.
1: 무릎을 꼬리 위에 펴보듯.
0: 오늘 안빈 제니나 나든.
1: 맞죠? 위추 나든.
0: 난지
1: 안반 안녕하세요.